0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
1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

0: 아빠짐을 해 우리 아빠짐을 해 축축축축축구래 그사파나 내게 마야루 마이레팅 로시우도 가래고
1: 뷰터 빠니 빠데리 가라보 빌빌던 나사레
0: 니가로보 우리 아빠짐을 해 우리 아빠짐을 해
2: Thank you.